그래도 다게타고 고래라이가 아스모르브리보 모스네 케바고 아스모바 소보니 같이 레크차트게레니 얘가 에린데 티베 틴사 이사노나 에베레 토겐데토코에 아리가니고 조그마냐 아마야 예 틴사 이사노나 에베레 차바노바소 에 나본고 와키람비아마노야 아베나소고 상가나인체 아라프린데 디제 라이즈 마나마브당고 차바레 고코이라 아세 에 프라이데 노마이타브나바고 코나 에빈토 디테리아네 리데냐보케 모코고티